배를 와서 배에 걸러 왔을 거야. 엄마 이들 바로 배에 다도 베스트하고. 그리고 또 알아서 이 안나기 도와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 말이야 이거 헐게.